0: 几张公安车哦。
1: 哇，好棒啊！
2: 我们等等，
0: 大家会，
2: 五点五。
1: 好的，再请办，老板。
3: 哦，是的。관님들그시기제대제죠뭐
1: 햇띠리깨위는깨깨위는햇띠리깨깨위는뭔데죠깨또위는깨마이그길라마사리몬프로스케야이거다우슬라헤나바야사비마야아이랑아니아이라완전히깨띠파친다아빠도파친자올라니아이나
4: 아빠도파친자